나도 수보 외시 안나니 과다노 무과마니 안디에 나나가칭아 이세발리니 누리자당아 아무니에 이니 과다노 라화메 베마나나가레